0: 快乐因子嘅。
1: 吓、啊，系嗱，咁啊真系正啦吓。好啦，我翻农场先啦，再唔走咧，我啲鸡啊真系要发浅寒抗议噶啦吓。
2: 诶、欸，咩啫？听日咧，我哋学校搞粤语文化周啊，我可唔可以带啲同学仔过嚟听张婶讲下嗰啲粤语病名咁啊？
3: 梗系得啦，
4: 梗系得啦，我仲有大把盏鬼嘅粤语等住教人噶。总之咧，祝各位街坊百病不侵，远离周身唔聚财，日日都聚财，
1: 正啊！
0: 聚财啊！聚财啊！